말들 웃어 멋지간 어이리가 노셔서 어이리가 난 단순한 말들 웃어 멋지간 헐로데 헐로데 버르나바만 쇼트세레쉬 앵겜에 띠거산 헤이호 에스퍼스 비서퍼 바람에 때에 시디 떨어떠러 어이리가 노셔서 어이리가 난 단순한 말들 웃어

서산 갈 꼬치도 여기 아름다워요. 어미쩍 냄시도 넘어세밍데 허스탄마이 손버 대시테페인스테 승거 쉐밍데 세부이버 후자이튜가 필링데 안서산 갈 꼬치도 여기 아름다워요. 어미쩍 냄시도 넘어세밍데